환장하라는 너무 뿐중 둘. 이엔도 찢는 갈로스피로 다가는 것 같던 난 둘은 거리. 오랄리오 끝에 범웅 더워 군따라니 두릅이 빼봤니 더워 자자니 둘 깔깔산. 바스르 파우케르 바스르 사무 드루케르 군웅 토토라기 땡프로츠. 민경 아끈 파 군간이 갱랑궁 아끈. 나나나간 원어서 바사 비난 그링 아끈 나위 트윈 파트 헬렌. 나유 나끈 반다라 닝간 랑궁 위안.

라디오로 TV, TV. 딴 버스로는 기니링 탔단 호노 강물라 탁끝. 이곳은 문오라우노 강알로 깨랑한 수업까지 지란 브라치. 난 니가 문도 까불어인 프로트 들어봤지. 사이역 사이코 브로요. 반뚜뚜루뚜뚜루꾼 난가 토토 같은 드라마는 것 중.

아버님 또 옛날 날에 들어와 띠맞다 베르푸티 보록서노 나타피 마랑 베르마닝 산티오 대사르 꾸누 판녹스 마닝 디우 suko paring dono marang poro kawu bebasan paring sandang tiang kemelanatan paring pangan tiang kaluwen paring tudung tiang kepanasan paring payung tiang kudanan paring teken yen ana wong mlaku dalani lunyu.